0: 약간 할 거야. 또 길러 냉자고.
1: 하더라더라
0: 라마타 동디 라서 뜨냐 이러고 봐요.
1: 이비서
0: 그래 보파이로 봐. 사바 바냐나 있노노.
1: 부코라
0: 그래 보파이로나 사바 바냐나 있노노.
1: 분이
0: 그다 봐이 분이 지 봐이 그 샤나 탕가이 마마 돌아 사망카 마마레 방말레 마마 마서지 바고.
1: 분이
0: 지 봐이 군코라 탕마 돌아 사 콜가. 방말레 바서지 바고 엄마이 마말레 바서지 바고.
1: 와.
0: 니니 꼭 하자.

0: 2012 넘어온 거 이제. 하나 문 누가고. 바라고.
1: 아.
0: 가보다 탕하자 한다. 미친 뽕가녀. 탕게노 라마오 사우케 고니 보바나니. 그거 사자게 오라오라네 벗어 바카고. 가보 카이. 아이고 뭐 사 팔만에 자가 벗살람당 자가로 미쳤고. 아이고 사물이야 양 바라보 하달카.
1: 아하.
0: 엄마가 한 사람을 떠올리었다.
1: 그러니까
0: 앞으로 그 바카, 바카, 그러니까 너 허도 아주 낭심에 허도 못한가. 사실 사람도 불러.
1: 그러니까
0: 앞으로 그 어부 사이 바하라 떠오칸다. 양, 뭐 사러 앞으로 가졌을 때, 뭐라고 앞으로 빚네, 사이클 안 갔다.
1: 오.
0: 그러니까, 앞으로 모르고, 에, 뭐고 떠오고, 어부 야로도 바이마노 뭐삽 하자 바이만다 칸테 바이만다 칸 뭐삽에 체기 까브리 칸타 디디
1: 사다
0: 까파 아담스 보러 까브르 칸네 바니 무투디 니카
1: 응응
0: 에 뭐고 뭐삽 바한 자나포
1: 오
0: 아이 뭐삽 바이마 칸가 바 뭐삽 바한 자나포 사르디 아이 무사브 카나이 토파카포
1: 응
0: 아가 사르디 아카란 키사 토만 카리니야다
1: 사브르디 와
0: 카프르스케 그란 사야 키시사나 노
1: 마 그탕 사나이 했자
0: 에 키시 사나이 보카란 사나 사야 카버가 무 사보 가나 와 한다바
1: 바
0: 앙 토사나 타블라 마 칼란 카한다
1: 나하디 나하디
0: 카르카 한가노 무크라베 말레라 쳇보로 바 능탐네 아세 양아 스푸디 팀카이 무크라치 바 다 사디리 아니 사나니 네 아얀 오코 파카라 동고이 동동 라이 오코 바로 카브라 라이 바 하누 소코 카란타야 키키 사나 니 부카 카
1: 응카
0: 아파 자한타 오케이 아이 아보바 야시 양테 라이케 메노 메노 보로 쿠나 카피 바바 야야

0: 필름 리몬 것도 삐알삐알 나.
1: 응응.
0: 다음은 코리아인 동 가사.
1: 애기 때래 해리 제헤르비 삐알아야 하만다.
0: 아. 삐알삐알삐알 리시카푸르 사브로 동아로?
1: 리시카푸르.
0: 리시카푸르.
1: 응응응.
0: 아. 응 리시카푸르 나.
1: 응응.
0: 야 앞나 앞나. 너 앙미나보는 나이 두고 있나냐? 아부당 샤말리야. 응.
1: 너 엄마 이제 고분이 판대잖아.
0: 이거 아부당카 샤말리야 또 볼까시야. 아 피아르 피아르 한다 카리카. 아부당 나이 내기나.
1: 너한테 사도 한 번 이렇게 사.
0: 이거 어머야 나.
1: 뭐냐 그나?